0: 아쉽죠라. 그나르자카 헤먼토 쿠마 조마티아네 커랑 거르 잡무. 아카슈니 아거탈라. 어버니 로기나 티니니 하이니 커랑 판다 어런 오빠이카. 티니네 판다 똥만 앙모니카.
1: 네 앙실비.
0: 제타나 함바이.
1: 함바이.

아시서로 칸이 르사몽 반다 오노록 니 크나 토스아반 르사몽 크나라게 파디 하녀하이 SMS 파싱고 당은 날레에는 왓츠 파싱고는 하나라에는 오스라고 바이자빠 사보바도 아 풍가함 저토노노 풍가함노노보 앙 서버데버마 말에 하둑니 디니 르사몽 땅사크나나이 저수와 할람니 르사몽 오나이톡디 오나이톡디 파슈그리 크나르디 아우 파슈그리 크나르나이 파이팅 코스로 승 크나라네 이시니 다국 서포디 크나톡 상만 이르사봉 조수와 할람바이르 삽작노

아스저로 데이크 하나 또 도르스 아몽 노력 하나 외계야 카니르스 아몽 반다 오 비소나 데이 스미르티 바이르스 앞서 화이팅게 하뇨 아이승 데이보 노력니 크나 똑삭만 이르스 아몽 크나나니 파싱고 당하네 가이다북 사부동 사부니클라이 날레기라나 헬로 바이 아우 헬로 노노보 아노 르스 아몽 크나르 디스 르스 아몽 꼭 타이 아이숙니 보야 싱글 밀턴 다이리나 데포르마니 아니몽 비슈트르브라 카미 우토르 소나이 소리 비올로니아 레지우 프렌 삼파 수산토 브리세스 비슈라이 살로 모라싱 함바이 테이어보 타모 시카 보코니카 시마다보 기사 스펠링스 사야 헤가 나케 알가다 시네 강 세멜리아 파니교 크나토 도그르 세몽 아이숙 니보여르 니니 크나톡 사그마니르 사몽 우스로 파디 카나나니 파징 탈레나

아스더디 캐나다 쪽으로 사몽 로로크나바기야 한여 하이파디 SMS 파진고 탕은엘리엘 앙론지 떼벌마 만다에 가이라니 아니 브레니 바그 일사몽 능 하나 동케 아니 부카크 상고 다마니 파디 교수로 승크나라니 지니다 구론짓니 크라톡 삭만이 일사몽

아디야 크나토 저르 사몽니 야글로 하냐 하이 노롱니 크나톡 사몽니르 사몽 크나는 탕라이 어서로 사부리 날레그라나 헬로 바이 앙 만다이니 라지스 가능카 카그마오 카비싱고 바이우 사타이 비몰 사니 바디 거스로 크나라네 시니다 쿠브라제스니 크나톡 사몽니르 사몽

아시저르디 바이탁니 카나토 도르사 몽치니 오빠한테 오늘 큰 아이벅이야 파디 바이탁과 SMS 파이자가 앙보록노 큰 아이마야 한번어 봉니 SMS님 피노 보르르시네 아 원숭마 앙레노노 오르사 몽 구록 데볼마 마닉 디포 바라 돈다라이 프로산토 데볼마 파딩게 어저라 오시니 야 보조라 그리니 바그이 노롱니 카라토 구상만드 사무난 카나린 말이야 아시저로 티뇨시니 티니니 카니르 사몽 반다 두봉노능 르 사몽 카나나니 무송 칸케 제프로 디포니 담사타미 탕부루 노롱니 함작 마시니 카동아 반다오 하뇨 하이 꼭두 왜 그릉 피리 능 니니 카나토 구상만이 르 사몽노 카나이마네 아시저로 티뇨시니 오 카니르 사몽 반다 보니 야구로 노로 카나이마나이 꼭부룩바이 꼭두마보박

어서라주 전원의 디폴카함 카나이동나이 바야브록 마레키싱 다쿠부쿡성노 사라사 보엔독 메가하스 FM 젠투니 따북 디폴조라니 꼭부록니 FM니 아오이폰다 레디오 구스판도 어서라 왕동과 알세 몰리키한 노록바이 불연스니 바이 탁서로로모이 노록바이 동락나이 바디 인게 레디오 구스판도 승몽 따이 살라이몽판다 동고 노록두몽노 다봉니 승몽니 노록 사이만 케바 하야케바 사나 무송케 앙 사이미 아빠노 사나이 행케 꼭두 베크링마네 지노로니 꼭두 넘버 0381 23 26 253 어버바이 크링디 타이 크링디 샤호디 레디 구스판다 마야 한파노 크링디 제 만만이 판 사이만 나이 피아바 꼭두 베크링 켈레 꼭 사야타 동베디 앙 풀라노 노록노 사위 르나니 무송고 Kokdu baik tong kele kok saya tatong badi manya hampano jespano saya hampano kok taja tani pano sawi sing kokdu no sasulai ke belai kino sawo amte ya hangang ke sino panda kisah musang yang ditanggo

0: 수업 잘 하고 있구나.
1: 아우 아우 아우 흥급이네. 엑돔 아우 이제 그랬사무.
0: 예예.
1: 너 한바이하고.
0: 응. 한바이 그런 갑니다.
1: 아우. 바딘 교수라고 쓴 한여하이 사이만라유카. 바딘 교수라고 크나토도 그랬사무 탕사 크나만 이야기로 한여하이. 성몽니 반다오 탕라이피란 어제로 크나도 도르사몽 노릉미박의 크나이 동디 따이 러기와 동디

0: 노력하는 동안 살아서 보인 독매가 할 세피 묻힌 돈이 대류 구습한다. 반응이 한여하이 승라이 목리 파싱 탕래는 승따북 특목리 파싱 동의 동호바 한여하이 특목리 파싱로 대가시 간이식 승라이는 바디 따북리 승몽 한여하이 양 꼭두바이 그릉이 하시니 스강로 승의를 지는 따봉니 승몽게 승사이만 얼라이 탕나이 고모노웰게모 시니티브라 하스테니 콜록사 랑삭니 소갓 만카 니증 타싱우 살라이 베키야 아부노 가리보 그방만 오만카 지니 바로 타코도로 콜록니 보노 가리 때 콜록니 부몽 랑삭니 소갓 만나이 사보사보사리 보로 콜록담 시미야 그방만 오만카 하이피나 때 콜록니 부몽 생랑삭 니 초갓 만나이 샤보 할로
1: 아 제작디 세바

0: 바디 겨스러워 한여 하이 떼기샤 꼭둑 바친 거 당이 날리네 사보동 할로
1: 할로
0: 람 속어 디 볼까 하며 바로
1: 이즈거 한 바이
0: 아우 아우 사본가 사가르디
1: 아니 뭔데 디네스 양 벌까 할 사마 가린니
0: 아우 디네스 벌까 탈니
1: 가 양 르사몽 가나 이신 다 미쳤났니 아스살 그득마 나나타 우리마 올라세
0: 아우 아스살 그득마
1: 우리마 올라세 말라이케 능바이
0: 아우 아우
1: 어머나 기차 가나나 이제 데티케트 통나 이신이 FM 약래 돈 우럭급 더 이신이 타포 먹고 상하다
0: 응응 대학원 한바야고 바디 겨스러워 아니 하이승 사이만 라이칸 널기 함작마시니 카톡마 반다고 그나 독삭만 이르 사몽으로 바디 떼게 시스 꼭두 겨싸기 정글 사몽 크라나니 바진 거 탕래지네 할로 아우 람서고
2: 안그렇다면
0: 가서 가나나 시 북극 말라나
2: 시 북극
0: 아우 왕나이네는 아우 보얄 그상
2: 아우
0: 아우
2: কামালগাত
0: নিয়ে বুকু বানালো কি কোন বাজে আও আও দা কমন মান্য খাং তাম নরে নাই ছাদি
2: আমো কুংকাং কা জে নিনে হাম দম কাছে দে দিছি
0: আও আও দা কোন হাম বাই
2: হাম বাই
0: ভাজা জরাও হানি হাই সিং ছাইমান লাইখা সিনি ও জরাও ভাজি তে কে সেস কক দু গিয়া সাগলা ছিনে আমনিয়া গুলো হলসামুন খনা লাইয়ানে হ্যালো람 속에 디 볼까 하며 벌어.
3: 디 볼까 하.
0: 아우 차본 거 차가리. 응,
3: 만다이 데스라니 복합사야.
0: 아우.
3: 안가 삼은 가샤 크나마이.
0: 응.
3: 안아 오산 일 삼은 크나라디.
0: 오 사바디 삼작나.
3: 응. 안가 삼은 안 들게 차이는.
0: 아우 산이 뭐로 삼은가.
3: 오산인데.
0: 응.
3: 오 언코 난칼량만 칼람파이 언코. 캐럼파이 부바 뉴욕 라이옥 고소고 카드베로 마네 아방 복통
0: 아우
3: 하나야 바로카 시작나
0: 다 고는 깔량 마네 앙나 쭈기냐야네 하이페노 제 뿌이라니 꼭 타이 스위작 바이 사마니 밀리야 한게 카피야 한게 나쭉 마니야라 공이 탕우
3: 이 또보 파노 우산이 간 제바 가세르디
0: 아우 또보 능 깔량 마니 캐랭 바이
3: 이 스위트랑고 이거 나치케 살바카
0: 네
3: 해만에 예 아버노 가셔 세바이 시작 하래 부프라 다치나
0: 어어 아버니 뿌려니 꼭 타이타 무슨 고모 생마니
3: 이코나시디
0: 어 이코나시디 아버노 개 트이바이 어 하니 꼬트마 스녀력 생크나
3: 응응응응
0: 아우
3: 아버노 거로 정상 보
0: 에얌 하이 담내게 꼭 타이밀이야 한거노 많이 안 그이 탕고 한거노 그날이 많이 안
3: Oh,

0: 라인 요크나 또 도르 사목 노르크나 바이키아 노르크니 함색 마시니 카투마 반데오 파리 오즈라오 꼭둑 아 파싱고 당연히 레는 가시석이 야석이 이리 사목 코나가네 할로
1: 할로
0: 람쇼고 다이디 볼까 하며 바로
1: 다이디 볼까 한 번요
0: 아우 사목가 사가르디
1: 안녕하십니까 뜬금없는 데니 드라이
0: 데니
1: 大家有个emang klimatnya sama kanan jambai.
0: Hadiah serau sengtai kok tuh ya saklia, tapi karena naik sini takuk utom NIT fasing ni bini karena tuh sak mana disamung usaha bayar disabzak disamung no, jori jori utangka.

0: 별로 떠나더라 많고 하고 하고 하고 나시바 자리 망겁니까 하고 무슨 라고 니 구리 바래 그거 구리 한다 하고 하고 드라마 봤어
1: 거의
0: 니 어가로 뭐 아니 무슨 사바 있어래 살랑아 돌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뜨고
1: 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们那他
0: 한 모든 왕도 얼마나냐.
1: 응응응.
0: 오늘 라이 청자까지 다만도 이제 가끔 라이 와서 라이 우군의 야채가 라이 세계 반도를 봐도래
1: 힘들.
0: 응응응응. 아 하이로 공 라이. 어 라스트에 나 하이로 그지 나온 게 없네요. 지나 내가는 지금 고사사 하금 허리리 그슬라
1: 다니졌어.
0: 네, 진짜 그런 그 안타위 거덕거덕 하는 사람은 무시가 할 일인데.
1: 없던지야.
0: 이제 다른 것도 뭐 갈전이 뭐 그저 락자가 동나이. 여기 또 빙고 동고. 이거 앞서 뭐 도인이 와서 보이던 다. 아니, 빙이 하는 것도 안 나이. 아니, 이제 부추 하면 봐. 아니, 봐라. 어, 또 패밀린 문제도 아세요. 패밀린 여기 하는 아니, 내가 빨리 빙이 담아놔야
1: 어번 나이디 꼭 마누라 난고 숭사로 살보통고 허보통고 말이야 허보통고라 살렁나이 살통고 허보통나이 버럭네 사과보 하이노 까함바이 함여통고노 까함보통나이 함여보통나이 그러니까 까함부보 함여부보 중 시베야 시에블레 그러니까 숭사로 진이 버럭 모니쇼 가만히 시민요 가함 함이었던고 때 색라이 푸글라이 동래요 어버하이 아 이게 이렇게 짜장내 색라요 하 색라요 때 가시옹카 뭐니 무리 가함 색라요 어버던고 그러니까 어드러니 시민 패기가 깨팩머니 그 깨팩머니 아게 잡아 잡아 오 모름근앙 랑근앙 라자바차 제히 머니 중 점이달 물어공래요 아버님 올라가 아버 하다와 살작하 그러니까 살작만 올라가 다고 살작대 저도 하다는 옹이 생각다고 어버하이 그러니까 니 풍고이샤 꼭 살라이망 살라이망 말 살라이오 아나 뭐라 크럭사 사만동고 저도 함야당나이 저도 사몽 함야당나이 옹카 룽구룽럭 그러니까 그게 100만이 잡았으나 봐. 룽룽룽 쓰나 봐. 나 해디 봐. 실내 바텀 실내 바텀 잡았으나 봐. 룽룽룽 쓰나 봐. 야, 룽 말이 그리로 그다음 가네 봐. 사몽 땅나이. 예. 뭐 엉클레 뭐 시고 공내 나가 동네 망고 공내 숨 엉블레. 아숨 봐라 봐 엉미야. 그러니까 어 시고 공 당연히 솔라 낭블레. 어 솔라 잡았으나 봐. 제 쓰나는 그룽 보는 쓰나 봐. 아. 그니까 뭐 아버지 참은 것 해봐오. 그니까 애들이 꼭도 뭐니 벨라이 카워 낭만이노. 그니까 뭐니 양이 바하이게 욕나이. 아, 그니까 따분나이 중 람시아니 시마니, 람마야니 마마니. 그니까 어 라마 힘난 탕라 한글라이. 무슨 거 가바이드동, 기티드동, 쏘르드동, 쏘가 뭐 사이메 해볼래. 좀 뭐 힘만 까다로 생겨 봐. 그니까 가함노 클레바 어 나하리도 가봐. 어 벨라이 가함수래. 나리 마도 가. 예. 그니까, 오까 한 번이지, 오, 뭐니, 꺾동우, 뭐니, 쩍쩍 걸리 손으로 하이나, 꺾동이 아니 봐. 그니까, 어머니지, 쩍쩍 공이도 가. 뭐라럼 클라이 투이냐, 탕. 예. 아버중, 시야. 예. 그, 럼라 한께 봐, 그 바이탕 물래나. 그 바이탕고. 그, 뭐, 아는데, 여구양 탕고. 그러니까 이제 니는 꼭 난 거지 룽마리 룽톤이 녹니 받으러 할까 그러니까 뭐 녹니 여기 탈라 하니까 나이네 그렇게 녹네 그렇게 그러니까 오 팔레로 바니야 카니로 나좀 이동구 나좀 동라 한께는 아르탄 크롭붕이요 아노 나디 안 아울리오 녹당의 그 달프로 가샤 비티 두거나

0: 탄칸 그 앞 밑으로 막 빠져봐. 그러니까 꼭 거기로 찾아고 그 뭐 어머로 삭박 사봐. 그러니까 아나 색색 사오. 농 사도 되니 중간어. 그러니까 안그나 사례리 뒤또 사도는 또 막 다 안 따서 곳이 동매야. 아하 부비한 거 도즈베이 뭐. 그나 그 눈이 벌어락도 따오노 아울리오 녹 당라 한께노 주악 부르만 나이도글라요. 그러니까 능바이 안또 스리레만에 녹하 비천에 바라온카 능 살세보 숭예와 마숭카다 하니. 그러니까 아본 마사카다 주디 호수존 떼돌바자 떼돌바다 헤테라존 니 마사카다가 아본 보레 보안테 샤라글리야. 그러니까 나이도기 동고 그러니까 농 수도는 것이 수도는 가장 대들보다 가셔워 때라존 엉만 짜이만은 막이 짧만은 그러니까 지금 꼭 봐봐 따봐 힘내보노 아 저도 호 수도는 많이 있는 거양 카가 달라 한께 봐 해야 돼봐 맥하게 파는 속은 자위냐 보 확봉을 해봐노 아 했다가 그러니까 농 뭐 카시가 달라 양강 대방 무로 맥하게 동네 만드노 그러니까 어버농 하 그러니까 어버 수도 진이 화다 심이 옹이야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만대샤바 만주, 살자, 아니, 안노, 가드라노, 아버건 타고를 줘보니요. 무리바 마샤. 진이 보송니 버럭노. 너무 나이트혹. 아, 시글라마, 나이트혹. 리즘부가 함노. 근데 원래, 농위 폐기는 글라이더가, 라모. 아, 이렇게, 넘뛴 녹이네, 카보 사오. 카보 요구. 그, 사야보 요기야. 아버는 농만이 보래, 보는 놈만이 올라 미식니 미식 다 먹으나 보더에 안 타고 보고 모양코 오늘 먹으러 가오 뭐하이 그 아버는 숭살 받다 먹으시나이 마 못다 이렇게 돼 할게 받다기로 할까 사숙머리 아버로 당해 받다기나이 다보고 니니 버샤부터 이 다보는 제스라 이렇게 뭐 놈들이 뭐 태블릿 자카 뭐 인젝션 나카 너 군으로 검거해 보니 버샤부터 용카 뭐니 무사보디 따로 간까에 따면 나나이 따면 자나이 도박해 뭐 당근이 동너 하시 뭐 당근이 동너 뭐니 무사보디 옹는 줄 알아 옹너 사석이 많이 한다고 오늘 원래 뭐 못하시 마세요. 그럼도 굴리냐 원래 잘라 한 가지 뭐 함지나이. 마세요. 그 굴리냐 뭐. 아 마세요. 그 굴리시나이. 그러니까. 아 아버버. 아. 물어봐만 물어봤던 말 가이. 바이켜사 이제 나이 못한 거 아니냐고 봐. 물어 따먹 해본 나이 차이만냐. 그러니까 자라 하스테 자라 하스테 나이나이 예. 자라 하스테 나이나이 자라 하스테 검택나이 물어 갖다 뭐 차이만냐 돼 난 물어 가 녹이야 돼 나 물어니
1: 아니
0: 그다 너 뒤에 뛰어 가도 바로 또 걸어서 왔어. 아 그다 가리바 이게 이게 틀랑고 너 여보 이제 버스 타자 그랬던 거 삼삼 삼아. 대풍리야 무커 버스로 받아 팀을 가봐. 아까 물어보다 뭐 가냐 했노? 물어보다
1: 뭐 가냐 했노?
0: 꼭 신기고. 어버 할게 사이 번호 봐 뭐니 큰아이 번호 주디 코럭사 번호 주디 바이탕 거 파일라 한글에 보니 남아 코럭사 주디 뭐 새벽이 말라 한글에 또 벨레가 함노 그러니까 지니보 중세 아와이 클라이머니 어버 뭐 사먹은 건 안고 중부 버럭 지니보 나이마 자마 함작마 사마 목들이 공들이 저도 놓던 거 녹녹

0: 엄태로는 키비네 중 어버 하이클레 아와이 커가 속이네 아와이 클레야 난고. 그 노력 하이중 뭐 버럭노 진입은 노력도 공통고. 그 거락사판 가나이네 저디 보니 가원 하블라 한클레 가왈라 한가까이. 그러니까 또 중지 땅머니 노력도 공 버사부티 보고이 파이네 이제 땅머니 발랭머니 어버 캐번 사먹은 난고. 중 세복 클라이흔의 랑머는 소이노 하이니바 아니 세상 엉클동이 해볼래나 아니 가나가내니 아니 화다니 아니 모송니 저디 허락사번은 저디 사무고 낭라 한가 중부분은 사보고 태발라마 한가 중부는 저디 꽉바이 사오이나이 세뱅이 드몰라 한가 뭐라 허락사옹이나이 마 아와이나이 뭐라 허락사옹이나이 앙무 가동토고 그 가방청 아무리 먼저 본디 8731875545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로 술머니 따복도 제니 바라 감히 하다의 합봉 하바를 나 두기 배겨 너가 워 주미고 선부들 봐요 아담사 와디 와이루 와디 와망 와마노 다시 사등 못 동구 어버 하영구 그러니까 따보니 저러는 하이 와디 뭐 탕띠 탕띠 파노 뭐 보기 뭐야나 카디오구나 뭐 다시 하기 필리파유 샤봉 칸에 그러나 헬로 람사고 왜 람사고 아아 샤워디 담아 사나무선 한바이
1: 한바이
0: 샤워디
1: 따보고 왔다 그러나 para el gobierno que tengan que pedir o tanto de
0: todo
1: todo que tenga bueno a ti también que para cambiar otro y callarte a que te digo lo que hay que pero que hay que tomar y vamos a poder hay que tomar la mitad yo hace cuatro horas de ahí no puede el hombre no puede el matrimonio también bueno más en mano o sea cuatro horas de ahí pero también o sea o sea no está bien que se calma o sea o sea no puede ir tan tan tan tan
0: ah claro de que hay
1: Taika o tamu tae ni san.